0: 또 넘치죠. 너기나 가쁘게서 사람 오브라니야. 시 조피 마이랑 게 돌록 나시 조지 삽던 거. 헬로 조피
1: 발 아래 그리스 거 왔상 하우스 뉴
0: 바 아노 에 아는 게 나 보핫 못 들었어 거
1: 바스타 거란 나 발아 까발로 거 돌록 나시 조지 홀라 돈 타카

하나 하나 하나씩 이런 말다 뭐 빠쫀다는 건가 빠쫀다는 빨리 와서 봐라. 좋다. 그 미스팅한 때나만 가서 우리 군도 와서 가라. 지금 이리 와 뭐. 이 보스다. 기다린 난 거 봐라. 보텍스가 이끄럼. 도다오 도다오 이 보스 나가다.